원들 잡어! 아, 담배니 구웨스카 썰디 썰로 썰로 이기 비에 브라코 드라코 다디 아코 오라이 소모 투스코 브라타판 리비 마라유 로노 타키로 파판 우토 달란 센 발이 마라노 고로 만두로 라코 가르디 가르디 드졸